바보로 되이다. 누가 저래 디사다면이 부산다면 로고리즘에 잘못이 되냐 그럼 아담이 아닙니다 부산다면 방배 노래방가 오지 대한 거야 만나서 아? 약간 오지 이래 사가 제 못해는 불라닥다죠 Чем нахера там я? И ты сейчас не там, где не злодин. Эга радис. Чем стахтан, Джон? Идем, что у вас там?